0: 대화를 보러 자리한 에 오는 스타입니다. 어쨌든
1: 뭐
0: 자리한 오는 스타는 그 바로 낙체 대리석에 오는 것 그리고 내가 아무한테 지역가로 이거에 오는 스타인데 자리해주자. 이거는
1: বেশ বেশ অনেক ধন্যবাদ।